0: 이케돌이야!
1: 코로스네! 징몽! 나서 이케돌이 있어!
2: 오래! 아치게!
1: 하이!
3: 2:30方向，日军在向人开枪，这什么人呢？ 看不清楚，太远了。中队长，我带人过去，您在这边随时接应啊。
4: 好。